0: 你心的我的风。
1: 야니고관련한반면내가심도워다봉
0: 야니어제는나라가지결혼한나심대워다봉
2: 빨리가놓아라해뜨부었다가제말
3: 워라나세리워다봉나심말을해원래봉워다봉
4: 가와랑가연은또워다봉이부김부어감내가기억이사이다가오늘내또한점에내워다봉다이나
3: 이신드시그리신드시그라치
5: 아고번데이메토나베농라이온메우리 FM89.9 이보겐데이탄농라미나룬테테바칸타이에요아나르타이로인카이테스농라아이보엔시워와릭테미니사낭이테라로이차와차와테아와케테베와릭데타이하나명아오케리코레이탄농라암칸나나나가보위테마네페내면왔다이나는데다메르한테답한다예요맹엔난하나가니고리기때하라롱롱아요이마인테타우라이남레탄카나남카보니
1: 야니
0: 어제는나라가지결혼한나친구가워다봉빨리가놓아라해뜨부었다가제말
3: 워라나세리워다봉나심마라레이원래봉워다봉
4: 가와랑가연은또워다봉이부김부어감야기억이없이사이다가오늘내또한점에내워다봉다이나
3: 이신드시그리신드시그라치
6: Statue for one eye to boy, young broadband, that's a gift to
0: Katayan Kai.
3: Wonderful! Together!

0: The new super plan, 아이오 아리온 에릭.
1: 아,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하고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말 여기 세면 다지 super plan. 약간 내가 이거 이거 니가 알고. 아이오 plan 아리온 에릭. 아야레 카리케 에 워레리케. 내가 카포올란데라 super plan 씨 내가 보이 따라 어고 그리고 내가 보이 뜨기가 파이 따다. Te buina tanga de minisyon de tete ke de semes.
1: Ti kari ke to wana point o noa de gigabyte mun data. Oni me fufa te minisyon de tete ke de SMS. Si te mua de tara pona ina non wapi me awa sewa.
0: Ayari, oria, sta, to wana de bok. Ari nei te bin wari super blend ne ka yanako. A yei te yensua, aki kona kaida ki nako yei. Ipugin te bu roya ranga kawa ke yo. The new super blend.